0: 소리 줄이야. 집에 있는 소리는 말은 불구.
1: Prodo FM Jember, muterin lagu terbaik buat kamu.